0: 제로베이스 원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
1: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
2: 마냥 즐겁고 설레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It's 7, 8, 8, 8.